와라티 오테리는 우비셔가니 외라 노파치람 뜨고 윌리피 하라티 노 세크레타리 와 라디움 사비키 우에라 파켄 판툼 픽사노 왕고 마지에투 데아키아 2026 에간토 미라무 니파 우에키 윌리피 헤겐 우고 릴라카 투노 파냐 마무하쿠 레톤 릴라카 노 수웨리와

나순이다이 터슬레로 부서 하이 돌아서기 트랜스메르트 와서 와두고 피가는 감옥인 아내모 바바라자 두센토스 트린테이와이 투메 트루쇼 올라메리아 두이로 말로에 프레퀸시아 두리바스 바밀리 두센토 지사센타 클로이아트 바스바 FM 호물가 바스고로 서서서 호루산보라 89 펀트 운 메가 야르츠 바스가로 귀미치라파란 야우노 쿠마루파 힌두스바네파 25.7 메가 야르츠 쿵쾀바 90.4 메가 야르츠 쿠치앙카니라 90.7 메가 야르츠 사마리라 Sengoga Antena Nacional. Santi Ponto at Abrabatown de Lixinga. 88.6 Abrabatown de Lixinga. RM Desporto. Baseado no Adigarão, no Palmo da Dia, 11 horas e 50 minutos. Vamos lá, Nicabam. Twitch Basso, botando com 5 minutos.